0: 많을 수 있지. 아이고, 말을 맞추세요.
1: 你老豆好生嘅事，仲靓仔过你，都唔知几多你仔。天有不变的日月，在相识里共处。诶，
0: 我问你啊，你可唔可以做？